0: 어머, 산발이, 오늘 가고 살았어, 아쪽에 동에는. 자, 개새 맛에, 안가 하나씩 살색이야. 바라롱이 하이시 서른 개 동안 무슨 쉬오.
1: 아니, 뭐 그렇게 탁내야, 내 산발이.
0: 니는 뭐 그런 듯 동안 해, 봐. 응, 나로 봐. 자두릉두릉 사반 못 담으라고 이만 듣고 있잖아, 이러.
1: 허바리지, 보름전은 가. 모똥맛이 골고루 있는 거. 바라롱은 탕부르다. 문인 뭐 그런 합의 하시도.
0: 너,
1: 뭐냐?
0: 나이처럼 산발이, 니 바라타는 게 미안비마 타?
1: 아니까 미바 가버디 코트트 인동요
0: 하나 프로 가리마노 하냐 프로게 와쇼쇼 힘마 파자
1: 그분이 산발이 능가다 가자 그.
0: 응? 그빨 하느니 꺼오르노 도마 카나나 무수왕 바 아니 그빨니 꺼 도마르노 바 사부노 사이 함지나니
1: 한번 가봐. 너게 사이 카나리라.
0: 어 꺼그럭 바 바파노 아니 먹을로 바 쇼이 동다

아시죠라? 등록 난도꼬마르바이 시작 랑마니 과자작 그나르자카 따보 그나르자가 너르자몽 르자몽고 커랑르바는 비로랄 조마티야.